0: 유물전화.
1: 이것은 알아보다 못해나 스틸레 정시오에라 할때
2: 헤매는 선이오로.
1: Arkadaşlar, bize bir araba lazım.

0: 엄마, 힘들던 니 사진 있어라.
1: 사다 키올 든든들, 솔다 키올 크브름크브름.
0: 한기 taraf olacak yönümüz? 1사, 1소가 2살 볼로로.